바치 참수리 꾀꼬리 불로병아리 개똥지 마귀 기러기 큰무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 허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조 개두루리 바위종다리 삼계개리 흰구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누리 붉게 참에 엄독수리 노랑